0: laundry owner Kim Gub-so has chosen this approach to honour his mother.
1: 어머니가 근데 이제 직장을 한 꽤 오래 다니셨어요. 다니다가 이제 퇴근길에 이제 사고 사러 뭐 교통사고로 이제 갑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낙골 땅이나 뭐 이런데 뭐 수목장 뭐 아니면 뭐 어디 바다에 뿌린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험한 것 같고 그냥 뿌리면 그만인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같이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영원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거죠. 예.
2: 신호 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0: Today, Gub-so is visiting his mother's final resting place for the first time. Her ashes have been compressed into a stone that acts as a digital key.
3: 저희가 미경관을 옮겨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앉아계시면은 위아이가 어머니 모셔다 방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0: These tokens unlock a permanent archive of the deceased's life. Through AI, the dead can now speak.
4: Kostriya, meine Tia, come to us. Good day, dead. 엄마가 예쁜 나도 없어서 미안하다 오는 말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들도 난 보였지 않게 커진 것 같았대 맞다. 우리 아들들도 엄마가 고생만 하잖아. 하늘을 생각하고 많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를 즐겁게 지냈단다. 저는 그냥 한 번 없었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늘나라 풍경을 오려버렸거든요.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하게 생각이다. 마을이 하늘나라 풍경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잖아.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들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가 오히려
1: 틀어진 다음부터 좀 마음이 좀 무겁다 할까 좀 뭉클하고 좀 그렇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투 이런 거 말 그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와닿고 처음에 좀 놀랬고 또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보니까 또 좀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